지 뻔 우모 취지 인례 마요 마요라 사로 취지 인례 장 마요라 사로 다 취지 인사들 니지 고도와 직동에 미디가 상당거래 뻔한다 거주기 폐지다 직동에 미 다 저디가네 착제 첨부 다 데려 가 보셔야 돼요 다 뻔 사제는 소나 아니 사와 심지 체니 동바 심지 런신 세동 순주 순주 저제 체니 가서 그 세동 지민가 세동 순주 거리야 다 고보셔야 아니 근데 저번 심비다 탐에 배셔봐 생활하고 육매 리버 체니 리버 상대 순대야디 유진다는 고보시 거래 다디 뭐가다 런신 순주 당강미 투지체는 송대야 다 투지강미에서 송대야 와다 디기 다 간다 사격거니 다 간다 창매니 슝기 다 그게 따와 쪼송해야지 어디를 릭동임에 가는 거보시야 다 갈래 구도가 그래서 다 안다디 디신이 띵인지 시대야 다 쪼대강 삼단 줄이 디신이 우매 따와 내바 삼모임바 우매 따와 내식으로 캐발와지 디니르비 다 릭동임에기 디니 이니 신랑은 나발 시작돼 가지고 이니 군왕의 띵인지 세 만조 돼야지 그래도 와 사실에 이마 인류 다 안데데 넘버 미톡베 턴 우마 최지 인데 장 마요라스 군소도 파베 수지 꾸야 세월로 검신 냠라 만데버 권베 두보세 다 저버친 비스니 지는 지는 데베 최참제 이게를 매버 구순 투지 띵고를 정신 얘네 임버 떠네 권바 대자 단디 나와 서주스라디 아까 다시 다 마다 권대게 쉐지 탐실로 안드시아마다 보는 시기 유익이 춘이군원의 삶은 담배 있나야 뺀다 파르도신배 태부의 중래야 스시 념니스야 숭도와 뺀다 원도지 않나 스시 념니스야 주구요 아래 다가는 시기 로주구에 있는 흉망군 난리야 아니 시버정신 매번이 양해되시 제반이 순환하고 권대 예민은 그 숭도와 스시님이 숭도와 단디 유춘이는 고보시 유춘이는 삶은 담배 있는 니가 정시 동부인배 집어치 다데 난조 남고 탑기 겁려야 다 이시 육매시바 자도르는 시기바 이르자네 다 낭시시비 최저 탐자로 빼나 사운드비 최가로 제베이나 아니 팀버 롱중 중어 룩도 시전에 송대하게 다가다 가슈리 그게 지 친한게 풍급지지 최저 탐자로 아니 레롱왕이 온대야 당아서 마답에 풍급지 쉐지리 레롱왕이 레롱 봐 레롱왕이 온대야 레롱여야 되지디 정신 제주 떡배 온대야 정신 제주 떡배디 낭지 토송이 온대야 다데 낭지 토송의 정신 제주 롱 정신 제주 대니 아 가슈르 그게 남도 숭진기 아니 숭진기 남도기 송진기 룽기에네 다 노스네 아니 가서 그 레사제 아니 뉴주 코코데야 또 뉴주 코안드데야 또 신고요 알아봐 자 다 데 팀버 루도스잖아 다 지금 수풍으로 써봐 디디 나와 디디 파 라고 디디 파르메르메르 베바 가네 사초 춤메 메룽 룽 남시 남시 난가 난가 똥바 당고 똥바 니버 똥바 수버신 야팀 부르고 왔다. 와. 다 중얼 하던게 추우살래. 팀벌 롱중. 안다당이 셔 팀벌 롱중디. 야팀. 다마 마차를 이루자네 중얼 룩도 써야 돼. 터베 이시, 체베 이시, 에는 나웨 이시. 되네니 가서 우리 그게 롱메 추사 마용돼야지. 서준멜룽 난가 서준멜룽 남신 난가시는 야팀림 난가 남신 룽메 추사신 기림 내용도가 자 지금 이 말이 있잖아요 등등대비 다 가시고 그래 그게 낭지 토숨 강래 찰 강도 높사디 육매의 시체 맞아 다 육매외세 어다 지수잖아요 콘대 탐지 그 집어버리디 육매외세 내용도가 자장가 대탐실로 육매외세의 쌀람

0: 제네다 좀된데 정이 아니 김네 김에 봐 접도 중네 정중관에다 냐버 잡거나 되네니 이제 코롱가데 귀신고 되네 알아서 봐지 코롱가데 되지 되디 아니 가서 우리 그게 이신건도 주니 지대내게 타네다 접도 중세 간다 좀된데 담바정이다 아니 콩코 소디디 김네 김에 봐 접도 중어 상주를 내 되게 샤 되게 가래 도스 제네다 낭배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담배 나리야 접종 물미 다 그게 젠젠진이 담배 진주 뺏은 지하디 가서 우리 그게 걔네 친구 차 되게 그래
1: So the Buddha himself, if you look at the Buddha's life, Buddha himself gave up the comforts of the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n ascetic lifestyle and led a celibate way of life by taking certain ordination. And also amongst the first disciples of the Buddha, such as the five disciples of the Buddha, all of them also took the vows of celibacy and grounded their spiritual practice on such a lifestyle or way of life. And because of this, in the history of Buddhism, from its first evolution,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 order, members of the ordered communit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eachings.
0: That's the name Chinese order should be there. Any, because Kashore, do we any lalin quadidi? Any quarki, Kashore, Kelon, any linksin yombe Kadulia, any chundalia, color sugar chair, those in any chundalegama, Chabanangi, any pangla, do those showers and soakan and those showers, Chaba the Nish Kigore, Tawa the Nish Kigore is Chene. Now, this is Teddy, Machundan Degadan. Ma kudu kudu ma kalau nengi chen, dua chen itu dua jodan di itu cahre, dua tim jodan di itu cahre. Chen itu terdah cipji, pergi ngisi ini pergi dah nyamnin sialaya, ini pergi tembasilaya, tembasi namsha di sibe thane, dah lalin kaya ini zane ini. 자주 소중한 걸 남고 타네, 단 로야지 송유아래. 다 될라 타마라이니 가시고 그게 신의 주비아지가 되네이니 상동 주비아지. 이제 다 신의 주비아 될래야 신의 그게 심 지지관이야. 바도 중에 조디 친구 친구지. 자 되네 인도 지 거배년 볼이야 타마이니 믿고 꼬미야. 믿고 꼬미야. 다가는 신기인이, 애니 믿고 가서 그러다, 랑그 류, 네파, 애니, 뺀 서식 기류 가고 믿는 짓 되고, 지금 된대기 막 꼬미야, 이 얘기, 간다, 괴뱅이 뭐 배지치기 였사래. 되네, 애니, 믿는 파트, 믿고 왜, 다 기류 파트, 채버지 파트, 야, 초두. 전에 이야 초 두유르산에 갈래갈래 이 미긴 차르차르 등도와 미긴 이게 민정부 대자할 옆에 루버 참으주 쌓였더니 도시에다 미긴으로 순야 되기 지회념부 가지시기 여사래 다가는 신기 우종리야 아니 미니 미국 우종 따가 땅장리야 상당히 도시에 이야 니야를 지지기 신의 주야 조대리 인사래 아니 되네마 상동의 수수도의 실업 Jen, my Comiatalia, any Lu Tabanishane, so on again, Tabanishine, my commune, Kashuke, Midagwada, Tungawada, Dame, Tendidi, Chiglola, Shayundu, Da, Nambe, Chuke, Benjamin, Tilgigan Lame, we are it, Da, Shimurdi. In Tenene, Tenendevida, Palang Judolia, Sushin to forget Zende, any Yada Ponshin Yamni. 달라 때네 신 지식의 띵인지기 연대 루용 인도자네 아니 주주지 강바 주주지 강바시 디디기다 좌전에 그다 디디기다 가다 좌전에 아니 지금 대발로 써버 디디고 시 시한 면 나와지기다 또 전부지

0: subtle level of body, which is known as Sambhogakaya, or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And this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in turn emerges from a much more underlying true nature of the Buddha, which can be seen as the truth body or the wisdom body, Buddha body of perfect reality, and so which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underlying nature of reality, which is the Svabhava Kaya, the Buddha's natural body. So when you view the historical Buddha Shakyamuni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four Buddha bodies or the Buddha Kayas, then one will be able to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1: Yeah. 다요. 지 영자 전에 좀 된 대기 거두 나셔베 나로리아 되는 순구다 거두 지 지 람자로 서버 뒤디기 아니 거두 자셔베 뒤마도 지 택신 되는 뒤디 거두 나는 매버티 아사브샤레샤 에 아니네 나라서 변하지 변하다 되는 시진은 더디 변하 시진 군도나 차샤나 내 자꾸 봉리야 좀 된 대기 시진은 더디 가능한 인벌이 뒤두자네베 코르다 저자가다 남주인이 루루도 타미니 잠자인이네 마다 교시아인 거요. 그래서 리르자네 전주서 서비 남정 주서버지 다 남사실에 인구도 와. 아니 대단 딜리 임베 인도산에 나도 떡을 봐야 그돌이야. 아니 나 태싱긴 도디도 제디 그두 나한테 요 말이디 자주만은 이제 그두 잘들 레요 말이디 이네 아니 전주서 봐. 지 잠자하러서 봐. 드즈 그두 잡지. 다 손대게요. 아래. 자 딜리 임베 인도산에 다 니드마도 가수래. 왜 사람 먹는 것도 안 맞아? 막 국물이 내지게. 자다 이제 이르자네. 좀 된 대기. 다 구시 더니 선지 좀 된 대기. 영자세니. 이제 투무에 나올이야. 샤르데야 샤수스지기. 구치. 다 디기니 영자게 그게 가수로 빨리. 다 게일 된 대기. 저기 보러 야실 거라나. 아니 그 도중 무슨 도중나? 다 되게 레다 지기 아니 다왜 나온 걸 배지다 인사래 근데 그 다음에 아니 지기 전주 선배 때는 이제 가서 그러다 송야 대난의 장 앞에 최윤식이 다 레다 되는 그 말이야 아니 지 유지과 송야 대야 준대인데 초고 주고 개놈 그 남자 다 개도 하는 순배 유지는 뭐지 빼는 두 번 덤지 순구 서로 빼는 데기 다 유지지 뒤에 초고 죽은 남자 다가라 하는 결혼 남자 다가 터네 착대기 접어 다가 터네 승대야. 다양시 왜 귀 도인다고 다시 가서 지민이 내주주 내주주 귀 어디 변한 데서 태디 에야 가리네 그게 콜리지에 개부 나봐 콜리지에 다 개부지기 그게 로다도 틈벌지기 이노 된대기 직사바스면 소유권에 여대봤다 된대기 Tingok number, high number, shiny, chocolate there. Dial, dinner, she's in the Lamy, you did today, you did today, Yamsolena, Panda, you're doing it, Dujiji, Korang, Duje, Sangamda, Duje, Nabata, any sonamda, she did the dune, any Dishi with Chile, Tingok Nabalia, Bemilu to the Shanting, that did it. 아니 다시 상 나발이야 샨니 규디 송대버지 해지 영사래.
0: So if you look at
1: 자자 자 드네 인도산에 좀된 대게 아다 변에 규디 남샤도 제디 좀된 대 셰슈베 급 다가는 거 송고야 좀 제키면 돼 봐.
0: If you look at the conventional evolution of Buddha's teachings, certainly for example, like after the death of the Buddha, Buddha's scriptures were compiled by some of his disciples, his principal disciples, at three different stages

0: 다지 나왔으잖아. 야, 나 데니 지지도 쓰고 자 초연아. 데네게다 추인으로 되는 거냐 봐 주소스. 양 대지 주스 무슨 바보 전에서 원주 대지 주스 봐 삼바 첨보 쓰잖아. 청춥 삼바 써야 돼. 시럽이 청춥을 믹. 닝지 삼전을 믹스. 청춥 써야 되려야 디청춥 디청춥스. 간다 레둡 제둡 드릭스 치둡 지니 드릭스 용과 용기 알아서 니는 자네다 디 창조가서 너도 이게 안다 자외 연대 지지 다 디 창조가서 자네 아니나다 드르르베다 동니 더베라 로트 쓰고메라 드르르베다 간다 연이 시르기 창조를 믹스는 자네 다 배지 다번이 있는 게 힘들어 쓰고면 좋아. 아니 닝지 심장 잔두가 삼바 심장 두밀이 좀두가 삼바 근데 이건 너는 탑식이 연대는 파과수 전에 소지살에 파과 너는 또 육수는 더 없다 예시 규를 된대 연체하려야 파과사인 말이야. 단 늘 전주서 사탕부 가져오다 사이 연대 톱된게 지기 서주 원주수 전에 다 가져오다 사주보와 Denda such a way, she used to be true some day, and it's a new samba. Genesis won't you, Susanna? Two G Sigbe, any Gazo, Zer, Jenji, Namia Mindo, Jess Lana, Jamasana Sur, Chasur, the Jenji Chasurgi, Simjan, Simjan Gunab, Jenji Chasurgi, Sigdeva, she. 전기변 남양 미동 사람 하고 제네시 원수 순구 원수 대니 실제 받으신 거 사무 잡아니라 나버 다신 에네 사무 잡아니라 사무 치들 사무 잡아라 에니 그게 공부되니 요리스 사무 잡아 근데지로 그게 시버스라고 있나 풍문하고 대단하냐 러시아 동반 나버 따오
1: Then we read that the Buddha remained, entered the meditative concentration on the varieties of phenomena called the appearance of the profound. The profound here refers to emptiness, which is also described as the suchness or things as they are, chitawa, and also it is referred to as the profound because it is difficult to penetrate. And understand, and then we read that at that very time as well, Holy Avalokiteshvara, the Bodhisattva, the great being. So the term Bodhisattva is constituted of two terms: Changchub, which is enlightenment, and Sempa is the enlightened hero. And so the two. Terms which together compose the term bodhisattva or enlightened hero here has a significance because bodhisattva is a person or a being who because of his wisdom he focuses on the attainment of enlightenment and enlightenment here is constituted the Tibetan term changchub enlightenment a reference to both the qualities of overcoming negativity and also realization of knowledge. So Chang refers to the overcoming and elimination of all the obstructive forces and Chup has a connotation of realizing and perfecting knowledge. And it is by means of the Bodhisattva's wisdom that he or she focuses on the attainment of enlightenment, and the second part, Sempa, the heroic being. This refers to the Bodhisattva's quality of great compassion, and it is said that the Bodhisattvas are being who, out of compassion, with their compassion, they never take their glance away from the sentient beings, and therefore they always have the sense of concern and caring for other sentient beings out of their strong compassion.

0: 他因为咱们上街去，这个咱对接看不到，没办法上班，就出门，就接电，接这些东西呢。他把送别，难给，因为送别早就的，因为事情送的，这个样的，啥的，现在他雷家的。다 가서 렉자가 슝도 된데 다 렉자 갈 된데게 다와 산제게 그게 쳐 탈사 지 자나레 엔 자나네 파 타데베 아니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아 야 대신 네 가서다 자네 베네 야 주 소유 아니 우르스 군기다 제전데 이드 나로리아 다 대회 따와 저기 남과도 이제 상황을 나오기 싫은 인구도 뛰어내기 위하래 측예도 뉴루 첨부 첨부 맨날 연어 마도 하시에 다 장면에 뛰어내야 차대기 위하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piritual practice.
0: 다 되네 안 되네 다 아니 고반디 당원도 잡아요. 근데 인도자네 고랑 그때에 최대 상지 중력이 최대 차대기 와래. 자 근데 이 인도자네 아니 지점 그 그게다 대부 상어 대체기 두텔이야 그게다 가서 그게 통으로 채워야 돼. 즉시 못 채워야 돼. 사용 인도자네 좀 된데 니기 아니 어찌 시신 너절 속고 숨을 거둘이야 니기 배다 숙지지 야다 这个男人的 강체규 최대 다 자체부 지체 근데 이메 인도 자네 차바보 능력이 틀리야 만세 공을 틀리 차제 아 근데 틀이 된 레야 커 살에 제레 다이니 에네 그 미다바 드시야 참배셔야 까마르를 마음에도 주머스를 주고도 미노도 저도 드시신도 더 따세하기 미다베 미다고 때문에 축수자베디 너의 두시디마다 땡체 에네 또 세그기 답이하기 더 잘해요래 제니 어디 최고야디 철리야 철신네 강한 체주 철들이야 그십체야 니네 쳐봐보더니 이니야 거리베 티간 레베이나 양 아제지함 되기 고 쩨야래 지든 쉐게 남도 지야기 고 냥가 야래 자 드네 임베 인도산에 난덴도 이니 고 되게 가소래 디냥부 찌고야로 드네 송샤
1: So just as we read in the section of the sutra that relates to the context of the origin of this heart sutra, and this text, this heart sutra on wisdom was taught by the Buddha at Rajgir, in Rajgir at Vulture's Peak. And this teacher, the fully enlightened Buddha, who had totally overcome all limits, limitations and negativity, and who had actualized all levels of realization of knowledge. Such a Buddha himself was a product of the Dharma.

0: 체위가래. 에 풍불로 떼네 두셔버지 체위가래. 레디네 에네 쉬는데 쉬는도 교배 에네 가서 우리 그게 다시 쉬는 교배 쓰기면도. 딱 안다 에네 야 더주직래야 다 다하세야 네 에네 풍부 제주야래. 풍부 가서 우리 교주야래. 풍부 교주야래 이네 안한서 놀래야. 아니 나 에네 신주인배 걸렸어. 나가 변하다 대단히 미지게 나가 나베 걸렸어. 시전에 롤이야 충치배 겁네. 신주 다다보도 마치기도 와. 인주로 쉬어도 와. 더동 대래 봤던 문을 따베이나. 아니 변에 겨운 것이 탱에게 미지게 문에 제대로 미지게 나가만에 생가만에 들어와래. 단 니네 심을 누구래서 시전에 나만의 왕의 침을 조개한 게 다지 그래서 로 시작도 그래서 근데 인류산에 풍부 거두 거두기 요조 되게 요하래 띵아도 통주를 해 이내 풍부 때 왕갱 게 다지 그래서 로리야 지금 그 땐도 영향을 시작도 그래서 근데 인류산에 그 땐도 영향 지기 아니 요조 되게 땐도 영향 지기 강하리야 땐바리스라면 아니 대범이도 봐 자 디데인데 풍부 조원조댕에 텔레 양가로도 대달라 왕갱기 다지 여거야 다디 풍부 조치면 나시지니 조매댕이지 삼르시 콜레고도 자 디데인데 풍부를 대현시한다 딱바인댕에 조매게 풍부를 왕하시는지 다 다들지 여거도 세상 삼방거래 세상 원해라 다디 풍부를 떼내 여대버지 제디 풍불로 떼내 그 따질 쌓는 이야기도 와. 사실 내 이래서는 풍불로 떼내 따고 싶 레디 이내 털라 네버 따도 면민지 말다 로 트버스 내면도 다 로리야 치드 나오는 신기 다 텐션버스는 다 로 따고 했다 로 끈다고. 사 로 끈다고 따든지 다 상제배 좀 되나네 여말이 있어. 근데 그 뜻이 나오는 다 여말이. 다세도 풍불로 떼는 셔주를 마도 풍불로 떼면 랑자에 랑왕에 다 여말이죠. 그래서 근데 인도 다다 다기와 아니 랑자 같은 데서 매번 인도 산에 아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시에 다 매봤어야지.
1: So the third seal or the axiom is that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So this refers to. So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So this refer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our own existence and phenomena. For example, if we observe our normal sense of selfhood, we tend to believe that underlying the our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that goes through change over a period of time, there is something that is constant, there is something that is enduring, that is called me, I, and the person. For example, if someone was sick once, and then today if you are well, and you have a memory of that experience of being ill, instinctively you will remember that experience as, when I was ill, I did this, this happened to me. So you have underlying this kind of, you know, way of thinking. There is a kind of an assumption of something that is constant, something that is that endures across that period of time. Although your physical health may have gone through change, your body has changed, but somehow there is something that is called self or I that remains unchanging across that two different times, when you were ill and when you are now well. Similarly, if you can push that temporal framework further, in the case of, say, some yogis who are capable of recalling their past life experiences, so in these cases, then the memory will reach far, you know, much further into a distance of time. So these individuals will have immediately the thought that, you know, I was born from such and such a life and so on. So there again, the temporal reach of that memory and the reference of the term I becomes much more long. So the point is that we, in our normal conception of selfhood, tend to have this idea